슬리스케 이스티보라 이즈르가라 이스능 산닥만능 이지벙만 이즈르가라 이즈르가라 이즈르가라 이즈르가라 이케야 주비드시등 가시다 파르가 줄